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100세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과 건강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재충전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충분한 수면의 과학적 효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뇌는 낮에 배운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기억 통합 과정을 거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을 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학습 효율이 20%에서 30% 높았습니다. 두 번째, 면역력 강화. 슬립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수면 중에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이 활발히 분비돼 면역 세포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감소시키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릴린은 증가시킵니다. 림상 영양 연구에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이 하루 평균 300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심혈관 건강 보호. 유럽 하트 저널의 연구에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27% 낮았습니다. 계속해 숙면을 위한 꿀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들기 전 30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루틴을 만드세요.

충분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수면의 질은 어떻게 제고하면 좋을지 계속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성격이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와 심뇌혈관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밤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는 우리의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수면의 질을 제고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아침에는 담경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심경을 두드리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침에 담경 두드리기, 하루의 양기를 깨웁니다. 아침은 양기가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때가 담기가 온몸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담경을 두드리는 것은 마치 몸의 시동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아서 머리와 눈이 상쾌해지고 동시에 담즙 분비를 자극시켜 음식이 기혈로 더 잘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담경은 허벅지 바깥쪽 바지 옆 재봉선을 따라 내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두드릴 때는 앉거나 서되 주먹으로 환도혈에서 시작해 허벅지 바깥쪽 정중앙을 따라 무릎 바깥쪽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각각 5에서 10분씩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아침 7시에서 9시가 적당합니다. 이때는 위경이 적당하고 양기가 점차 왕성해지기에 담경을 두드리면 위기의 추동력을 받아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는 심경 두드리기, 하루의 정서를 다스립니다. 심경은 심신과 혈맥을 주관합니다. 해질녘부터 잠들기 전 사이에 심경을 소통시키면 치밀어 오른 우라가 가라앉고 심경의 기혈이 조용히 내려가 불안을 완화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은 팔 안쪽 뒷부분에 따라 겨드랑이에서 새끼손가락까지 이어집니다. 두드릴 때 팔을 곧게 펴고 손바닥을 우로 향하게 하며 반대쪽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겨드랑이 정중앙에 있는 극천혈에서 시작해 팔 안쪽을 따라 손목까지 가볍게 두드리며 좌우로 5분에서 10분 두드려줍니다. 시간은 잠들기 전이 좋습니다. 이는 몸을 이완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편안하게 잠들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경을 두드린 후에는 엄지손가락으로 손목 안쪽의 신문혈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심경의 원혈로 정신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피로가 쌓였을 때 우리는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마시곤 하는데 만약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15분 안에 채 마시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 컵에 담긴 아이스커피보다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가 훨씬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종이컵에 뜨거운 음료를 담아 15분만 지나도 미세 나노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방출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인도 공과대학교 연구팀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종이컵 5종을 수거해 85도에서 90도의 뜨거운 물을 붓고 15분간 그대로 둔 뒤 컵 안의 액체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100ml 기준 평균 2만 5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 립자가 검출됐고 육안으로는 확인조차 어려운 나노 단위 플라스틱은 약 102억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플라스틱 립자가 함께 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이컵이 문제되는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액체가 스며들지 않도록 종이컵 내부에는 얇은 플라스틱 코팅층이 입혀져 있습니다. 연구팀이 적외선 분광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의 종이컵 내부 코팅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일회용 포장재에서 흔히 접하는 바로 그 플라스틱입니다. 이 코팅층은 고온의 액체에 노출될수록 쉽게 손상됩니다. 열에 의해 미세한 균열이 생기면서 플라스틱 립자가 음료 속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불소, 황산염 같은 화학물질과 일부 중금속 성분도 함께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이 립자들이 너무 작다는 데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체내 흡수 가능성이 높고 일부는 혈관을 타고 이동해 장기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면역 기능을 교란하거나 호르몬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이컵을 플라스틱 컵의 대안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 인식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영국 매체 더 인디펜던트가 보도한 실험에서도 플라스틱 컵과 코팅 종이컵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종이컵이 나을 수는 있어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두세 잔씩 종이컵에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경우 1년 동안 섭취하는 나노플라스틱의 양은 수조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쌓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부득이하게 종이컵을 써야 한다면 끓는 음료를 바로 담기보다 온도를 약간 낮춘 뒤 담거나 음료를 오래 두지 말고 가능한 빨리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 변화지만 반복되는 노출을 줄이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충분한 수면의 과학적 효과와 수면질을 제고하는 법, 종이컵의 위해를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자는 데 사용합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봐도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잠을 잘 자게 되면은요, 온몸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지며 따라서 일과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보약 같은 잠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해 신체 건강을 챙겨보아요.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